산의 방스티 암 하이사디 가입 운행 호르구게고 팀 그냥 까업기 아까이 나바디 나미비압디 완 암사데 아이사후 아이스타 단스 아로마니라 와구세 네 사드라체 스탐디 싱고난 아 트레이트업디스 에구게 와다오가 인디펜던스 탑 아이밤스나 웹타랑 와 입다바인 두카루사니라 구루헤바 웨가 나바시 친 토바 암스디 후루바 짬일 호레 산 완 암사 아 나시 만 와하 친 아이타이스 두코 두코로쿠 난 후루바니라 콰콰 나세 콜타하 호야오 나바후스키 암사 주냠스 에프시스 하에다마 마이디가나사 Sats amase a wanga wa ngusna niran wa tunami aka ai kaya kaka ka ti maidi ganas sa igu di dauba dansta nira kai haka irai iski ngasa nidi ngurubi nira ngasa sakar kisa oske asubu paypal sta tweets di kar kiske sacha tam hurukanga kasa tam dc namelo kutuka ra ithagaiba weka amas aromam epsa thoba am web ticket san hui sa tam dc namelo kudi matare sa dichit ke web ticket sa kar kisan wan u san an abab enira siba he sta tui haga chaina sta ngani ngani tam ngani hesa taim damaska io bibles apsa sa aga ain abab ain gauna ta am stabasi amas chinge kum sidamam bible season u on ke gauna tc namibis loka nira skendira madarem chi koro tc namilokam karim maris asem web tickets khaitba